0: 이태원으로 가라카.
1: 타인위 라이브.
2: 쿠프소카리 때리 때리 때 짜리 또 마이 헤이
3: 덴바 히 피에레 누쿠 테마 That is a different